0: 진짜.
1: 오셔 큐라 프린단. Next song. My 운명 힘으로는 임캔 위칸 ich im kansızım übersetzen. Meine unmögliche. Oh, ja.